0: 문도 있어요. 그랬더니 드림이 하는 거예요.
1: 키 뭐래라?
2: 아니 얘 떨어 놀래라. 뭐지 나한테 멀리 우탈래?
1: 한 칼이요.
2: 아니 말 어디 할지니?
0: 뭐또 드림이 하는 거예요. 우리 만나는 야리

0: 문 있어요? 국회의원이 그림이 하는 거예요.
1: 키워 할래?
2: 아니 얘 떨어 러래라 버시래라 좀 멀리 우탈래.
1: 못 할려.
2: 아니 말라고 대할지니.
0: 뭐또 그림이 하는 거예요? 우리 만나는 야리사.